그래. 그래. 와. 그래. 와. 그래. 와. 그래. 와. 그래. 사레 볼게 소노. 아칸 반드가르게. 에크체트. 에크체트 제 에크샨드 아요. 와. 그래. 와. 그래.